0: 정어치맨 자체도
1: 저기 안 자?
0: 이요
1: 안 자봐 그
0: 먹고에 자 안 비게 반장
1: 두
0: 맛도 비우
1: 아
0: 이뻐만 주왕
1: 야
0: 비비에 삼성대 난 외로운 지앙
1: 두
0: 보디 섹시
1: 야
0: 인기 사만 빠잉
1: 오
0: 배로 끝나고 나잉
1: 아